Get money, get stage, no Aston Martin 전부 다 이쁜 척 하느라 애쓰네 돈 내가 챙길게 not 네 친구 챙기겠네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웃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안 여자에게 치근데 yeah. I'm only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네가